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부 시작하는 곡은 천관웅의 미랄이었죠. 닉네임 달콤한 하루님께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2부에서도 한 시간 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전해드리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채워가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홍순관 은혜의 강가로 그리고 닉네임 할렐루야님 청하신 곡은 손수연 사랑의 종소리 이어지고요. 2098번으로 청하신 곡 메리 제인의 만유의 주제 그리고 크룩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여기 한 곡 더 닉네임 시추맘님 청하신 단오월십의 내가 매일 기쁘게

들에 핀 무명초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 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강,

닉네임 시추맘님 청하신 곡 단오월십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님의 나팔소리 접속곡 들었고요. 앞서 크룩스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도로 메마른 대지에서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몇 년에 한 번 드물게 비가 내리거나 짙은 바다 안개가 사막을 감쌀 때면 대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깨어납니다. 황량한 땅 곳곳에서 형형색색의 꽃이 피어올라 사막 전체가 꽃 물결로 뒤덮이는 겁니다. 스페인어로 데시에르토 플로리도, 즉 꽃 피는 사막이라고 불립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경외심마저 느끼게 하는 풍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삶이 때로는 아타카마 사막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마른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땅속 깊이 잠들어 있던 씨앗이 단 한 줄기 빗방울에 깨어나듯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혹 지금 나의 삶이 사막처럼 메말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단비를 기대하십시오. 가장 완전하신 그분의 때에 반드시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제이어스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들었고요. 앞서 김형미, 비 온 뒤 개인 하늘, 샤이너스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데일리 브레드, 은혜비, 그리고 앞서 데이빗 쿠, 구현모의 샤론의 꽃 예수까지 다섯 곡 전해드렸고요. 오늘 나눈 샬롬 생각은 안광봉 목사님의 칼럼, 꽃 피는 사막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너무 절망하기보다는 그분의 때 반드시 또 새싹이 돋고 꽃이 필 거라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기대하며 잘 버티면서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자, 주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닉네임 해피 강사님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민호기 감사 위에 감사 전하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조수아의 음성으로 어린아이처럼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소유한 자에게 천국이 열린다는 오늘의 말씀. 내 마음의 나이는 몇 살인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에덴 패밀리 밴드, 어린아이와 천국, 그리고 좋은 씨앗, 우린 아이들처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를 생각하며 아이들을 축복하는 찬양들 이 시간에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또 저희가 이삭줍기로 꾸며드리는 시간입니다. 냥이님께서 편안하고 은혜로운 시간 매일 감사히 잘 듣고 있다고 하셨죠. 솔로몬님, 아이들 같은 마음으로 소풍 가고 싶으시다고 빨리 병 낫기를 기도하며 전신갑주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오늘 이 곡 준비하고 있어요. 3803님, 새벽 예배 시작하고 난 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찬양이 있어서 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침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새벽 기도라는 김명식의 찬양 오늘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리사랑님도 요즘 새벽 예배 다니기 시작했어요. 쉬었었는데 다시 시작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칭찬 칭찬 해드리겠습니다. 신혜숙님께서는 김상진의 옆에 있을게 써주셨어요. 함께 하시고요. 길을 만드시는 주 강수호 배우님, 꽃길을 만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자, 길을 만드시는 주 찬양도 전해드릴게요. 마커스 워십입니다.

마커스 워십의 길을 만드시는 주, 앞서 김상진, 옆에 있을게, 김명식의 새벽기도, 그리고 김단비가 부르는 전신갑주, 신청곡 이렇게 이삭줍기 해봤습니다. 여호와 이레님, 오늘도 보혈의 평강이, 기적의 간증이 체험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이유기님도 축복송 들으며 지난날의 제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이런 기도 제목 보내오셨어요. 은하수 구스롱님, 오늘 집에 6살 손주가 아빠랑 놀러 온다고 해서 대청소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도 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또 자녀를 키우면서 기도 제목 남겨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 첫 손주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단비님도 찬양 신청곡도 써주셨는데 오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조찬미의 음성과 그리고 자녀 들어야겠죠. 김효한의 찬양입니다.

네가 행복하길 바래. 네가 잘 되길 바래. 정말 이 찬양을 듣고 있으며 우리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여서 더 가슴 뭉클해지는 것 같고요. 조찬미 씨의 음성으로 듣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도 너무 귀한 부모의 기도 제목,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하셨고요. 제 1부 끝곡으로는 99마리 양 잔치공동체 찬양 전해드립니다. 2부에서 뵐게요.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역시 5월에는 가족 찬양이 좋은 것 같아요.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준하와 나, 앞서 조준모 숲속에서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아이 목소리 너무 사랑스럽죠? 함께 보셨고요. 자, 주일에는 묵상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함께 나누는 묵상의 글 시간입니다. 하용조 목사와 함께하는 365일 감사의 저녁 가운데 자녀를 축복하는 믿음 함께 나눌게요. 자녀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요셉을,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했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믿음의 유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평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나쁘면 자녀를 축복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양보하고 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것이요, 부모는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집을 사고 직업을 갖고 결혼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조금만 물러서서 이해하면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부모 입장에서만 보고 훈육하기 때문에 자녀와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본래 서로 수준이 맞지 않습니다. 경험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볼 때 불만족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각이나 경험이 짧은 자녀가 부모에게 맞춘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부모가 자녀 입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와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고 화평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최인혁, 자녀를 위한 기도, 자녀를 향한 기도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는 하연이에게 들어보셨고요. 조정훈, 이에스더, 황수아, 플룻 연주까지 함께한 찬양하는 가정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로맨틱과 질투님께서 이삭줍기로 남궁송옥의 아브라함 듣고 싶어 하셨는데 오늘 전해드릴게요. 평생감사님께서 신청곡 다시 남겨볼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써주셨는데 부흥 앨범에서 전해드리고요. 꿈쟁희선님께서 희소읍의 예수의 길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오늘 준비했습니다.

남궁송옥의 아브라함, 그리고 부흥한국싱어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희소배 예수의 길 전해드렸어요. 라니정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 열심히 하셨나 봐요. 화이팅입니다. 또 교역자분들 특송하셨는데 아주아주 은혜가 되었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늘은 Can River Day 곡으로 준비했어요. 아발론의 찬양이고요. 그리고 신혜숙님 신청하신 At the Cross 만왕의 왕 네 주께서 게이더 보컬 밴드의 찬양 남겨주셨는데 준비하고 있고요. 마커스 워십의 찬양 장군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를 써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이고 하니까요. 아이들 목소리가 살짝 들어간 곡이죠.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 함께 보시면 어떨까요?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 마커스 워십이었고요. 앞서 해외 찬송가로 게이더 보컬 밴드의 더 크로스, 아발론의 캔 리버 데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피아노 연주곡 준비했어요. 제프 넬슨 피아노 연주곡 종종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평안한 주일 오후 시간 되시고요. 지금까지 축복송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모험을 즐기고 저 언덕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은 갈망. 어딘가로 떠나고자 하는 갈망은 마음 뒤편에서 울리는 메아리와 같다. 기회를 만들어 나를 부르는 소리를 따라 길을 나서자. 아주 잠깐이라도 나그네의 삶을 살자.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만나고 상상하지 못했던 풍경과 마주친다. 마침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돼 돌아온다. 켄트 너번의 작은 유산 중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582장 어두운 밤 마음의 잠겨입니다. 이 찬송은 원래 1965년 대한기독교장로회 제50회 총회가 열렸을 때 총회 기념가로 만들어졌는데 당시 한국신학대학교의 학장으로 있던 김재준 목사가 가사를 썼습니다. 이때 곡은 당시 연세대 교수인 나운영 장로의 작품으로 불렸지요. 이 곡은 청년 찬송가에 수록되었다가 1967년 개편 찬송가가 편찬되면서 이동훈 교수의 곡으로 바뀌어 수록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편 찬송가 편찬 시 그 편찬위원이었던 이동훈 교수에게 위촉하여 작곡되었는데요. 이동훈 선생님은 바이올리니스트이면서 훌륭한 합창 지휘자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인 장궁 김재준 목사는 함경북도 경흥태생이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학자이십니다. 김재준 목사는 중동고등학교와 일본 청산학원 신학부를 나온 후 미국으로 유학을 해서 프린스턴 신학교와 피츠버그의 웨스틴 신학교에서 구약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32년에 귀국하여 평양 숭인상업학교에서 3년 동안 교사로 조선어와 성경 그리고 한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만주 용정으로 가서 은진중학교에서 교목으로도 일했지요. 그리고 1940년 서울로 돌아온 김재준 목사님은 경북 영일 출신의 광산가 김대현 장로의 도움으로 조선신학원을 설립했고 해방되던 해까지 이를 운영했습니다. 이 신학원은 미군정 때 한국신학교로 이름을 바꾸었고 6.25 전쟁 때 부산 피난지에서 정식 대학이 됐습니다. 그리고 4.19 혁명 후 김재준 목사는 윤인구, 함태영 목사의 뒤를 이어 한국신학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김재준 목사는 한국신학대학교의 설립을 선교사의 주도권과 보수주의 신학 사상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한국교회의 자주적인 성장을 촉구하는 사건으로 평가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기수로 불리고 삼선 개헌 반대 운동을 비롯하여 독재 정권을 상대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기도 하여 행동하는 신앙인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김재준 목사께서 찬송시를 쓰신 찬송가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추인혁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런 착각을 합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모르겠지. 아무도 모를 거야. 설마 이게 들키겠어? 그런데요. 세상 일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최근 인천 지역 학교들에서 컴퓨터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유지보수 업체 직원이요. 멀쩡한 부품들을 빼돌리고 값싼 저사양 부품으로 바꿔치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처음엔 작은 이상신호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꼬리가 잡히고야 만 거죠. 맞습니다. 나쁜 일은요. 처음엔 감쪽 같아 보여도 결국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요. 아무도 안 봐도 정직하게, 손해보는 것 같아도 바르게, 예? 작은 이익에 눈 멀지 말고요. 주님 앞에서 늘 떳떳하게 살아갑시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5월 첫 주 첫 곡은 겸손 장윤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자, 주일날 바쁘시죠? 그래도 잠깐

인사해 주세요. 그럼 저는 너무너무 힘이 되죠. 저도요. 샵 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루 인보 게시판 이용하시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꼭꼭꼭꼭꼭 네. 레인보우 앱을 깔아드리고 조이포유 듣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앉아서 손잡고 간증도 좀 하십시오. 조이포유 듣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들도 예, 꼭 조이포유 직원, 직원들이 성도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자, 심플리포 실로암 유은성 모두 아멘이라 하죠. 조유진입니다. 구름.

사람들이 참 이기적인 것 같네요. 하시면서, 예. 그 장애인들을 예. 집값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글을 쭉 쓰셨어요. 길게. 범사의 감사님이. 그래, 아직도 우리나라가 그러네요. 아직도 그러네요. 이제는 이런 일이 20년 전에도 아,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되는데 20년이 지나도 아직도 경제발전과 생각과 진짜 이런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건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집값 떨어진다고 장애인 시설 못 들어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꼭 교인들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가슴 아프죠. 네. 이익을 버리고 손해보기를 결정하고 우리가 불편한데 솔직히 장애인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아이들 가서 봉사하고 이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있을까요? 유산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네, 이런 우리나라 바뀌길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크리스천들이 주의포의 식구들이 그렇게 살아냅시다. 자, 온 기장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김정선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소리보기 예수의 마음.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입니다. 기도의 능력까지 듣고 올게요.

네, 기도의 능력. 아, 참. 기도합시다. 기도는 질과 양이다 차야 되는데 말입니다. 연주곡 보내드리는 날이죠. 주일 1부는 줄리어드 트리오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준비했습니다.

네, 줄리어드 트리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이어서 송정미의 내가 새벽 날개 치며 그리고 비콰이어였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주일 1부 끝곡은 뭐로 할까요? PK 장광호 목사. 네. 항상 기뻐하라 보내드리고 2부에서 만날게요.

0: 보통 누군가와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상대와 비교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잘못되지 않았다고 등을 토닥이며 함께 싸워줄 든든한 동료를 만들어야 한다. 누가 가장 좋은 동료가 되어줄 수 있을까? 내가 나의 동료가 되어주어야 한다. 특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세상에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럴 때에도 나만은 내 편이라는 생각을 잃지 않도록 훈련해야 한다. 사이토 다카시의 책,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네, 제이어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주일 2부 시작됐어요. 교회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진지하고, 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레인보우 옆에 분에게 깔아드리고, 네, 같이, 예, 듣자고 권해주시고, 주일 후유까지 듣는 방법 알려주셔야 됩니다. 담비님이요, 요즘 근데 갑자기 남편이 변했어요 하시면서, 왜요? 이상하게 변한 거야? 근데 보니까 아닌데? 이거 좋은데요? 애들한테 그리 신경 안쓴 남편이 이상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관심 갖고 지원도 해주네요.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가고 하나님 믿지 않아 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 맞죠? 하셨는데. 맞죠?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그 기도 어디 가겠어요? 예,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갑시다, 정말. 언젠가 그런 일이 여러분 모두 집안에 일어날 겁니다. 담비님처럼. 자, 손영진, 은혜로다, 강찬,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디비구예요,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을 완전하게 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을 우리 영에 담았는데 넉넉히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유기번님 달려오셨어요. 은혜로운 찬양을 들으며 즐거운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주를 영접하게 하옵소서. 이미 영접하신 거 아닌가요? 그죠? 영접하셨을 것 같고 주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가득하길.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그분이 계속 일하고 말씀하시고 나는 듣고 순종하고 이게 가득한 표현이겠죠. 네. 최 여사님 달려오셨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맞아. 힘냅시다. 대통령부터 아이까지 여야 좌우 상관없이 다 힘냅시다. 다만 예의 지키고 예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응원하는 일 하지 깎아내리고 저주하고 네 열심히 하는 사람 힘 빼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유 온 세상이. 갑자기 또 흥분하기 전에 찬양 들을게요. 남궁성옥 내 삶의 이유라 희주일 광야를 지나며 조찬미 교회 김승희와 주리가 부릅니다. 물가로 나오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이곡 어때? 주일 이곡 어때 시간에 예전의 곡들이 더 많이 보내드리는데요. 오늘은 제 목소리를 준비했어요. 40주년 때 왜 그 찬양 안 하냐고 그 찬양 다음에 꼭 하라고 했던 곡 중에 제일 많이 들은 곡이 사랑스런 그 영원하신 그 사랑이란 곡입니다. 김은영 아나운서도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이 노래 그 음반이 나왔을 때 좋아했던 곡 중에 또 한 곡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옛날에 20대 최인혁의 목소리 영원하신 그 사랑 이 곡 어때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 곡이 어때요?여서 뉴클리어스 그런 사랑, 좋은 씨앗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캠퍼스 워십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애가 오늘 끝곡이고요. 저는 내일 다시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인생을 살면서 꼭 사귀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쟁우다. 쟁우란 내 머리 위에 매달린 경종처럼 내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려 할 때 곧장 이를 깨우쳐주는 친구다. 쟁우는 자신의 말이 친구를 불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단점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준다. 친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실을 숨기지 않으며 친구의 잘못된 행동을 막기 위해서라면 얼굴을 붉히며 탁자를 내리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중국 속담에 친구가 한 명 늘어나면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늘어난다는 말이 있다. 쟁우가 한 명 늘어나면 당신의 인생에 쭉 뻗은 평탄한 길이 하나 더 생길 것이다. 리 웨이원의 책, 인생의 가장 중요한 7인을 만나라 가운데 전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you, Jesus.

0: 크리스천 칼럼. 종교교회 전창희 목사입니다.
1: 우리는 자주 묻죠. 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가. 하지만 질문은 조금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쳤는가. 여러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 있습니다. 부모의 종교를 그대로 이어받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답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신앙 안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런데 청년이 되면 달라집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집니다. 이제 믿음은 자동으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선택을 하죠. 흥미롭게도 이 변화는 세속 사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요즘 사람들은 광고보다 리뷰를 더 믿습니다.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쩌면 다음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진짜를 찾는 세대입니다. 형식보다 본질을, 권위보다 진정성을, 강요보다 설득을 원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 그것을 거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죠. 아이러니하게도 네트워크로 가장 많이 연결된 세대가 가장 깊이 외로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내면은 더 불안하고 고립되어 가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절실합니다. 단지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제 믿음은 유산이지만 동시에 선택입니다. 설명된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된 하나님을 통해 세워집니다. 많은 경우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믿음의 내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진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말은 들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은 충분히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가르쳐서 전수하는 시대가 아니라 살아내며 전수하는 시대이죠. 다음 세대에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설명된 신앙이 아니라 살아낸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우리의 말일까? 아니면 우리의 삶일까?
2: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0: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5월의 첫 주일이고요. 부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만나신 밤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전에도 하셨는데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덧붙이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먼저 사랑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화려한 말이나 대단한 행동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 그 자체가 우리가 예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 오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찬양 함께 하시죠. 오늘 첫 곡입니다. 16세기 영국 작곡가 토마스 탈리스의 성가 If He Love Me,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아카펠라 그룹 더 스윙글스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앞에서 나눈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찬양이고요. 이어서 김두환 곡 서로 사랑하자, 안희찬의 트럼펫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0: 토마스 탈리스의 성가 If You Love Me,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아카펠라 그룹 더 스윙글스의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김두한 곡 서로 사랑하자, 안희찬의 트럼펫 연주에 이어 그 사랑 얼마나 이지은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 앱에서 사연

0: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닭갈비 분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시간 보내세요.
1: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노르웨이 성가 오 레바 데 에르 오 엘스카, 사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 노르웨이 가수 잉게베르크 브라틀란드와 에스펜 린드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사를 먼저 소개해드리죠.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 내 영혼이 얻은 최고의 은혜. 사는 것은 일하며 더 풍성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삶의 본질은 사랑과 진리,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이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중세 라틴 성가 우비 카리타스를 영어로 옮긴 전통 성가를 미국의 작곡가 댄 포레스트가 합창곡으로 만든 Where Charity and Love Prevail, 사랑과 자비가 살아있는 곳에 백앤호스트 싱어즈의 찬양으로 이어서 들어봅니다.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마라나타 프레이즈 밴드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노르웨이 성가 오 레바 데 엘 오 엘스카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 잉게베르크 브라틀란드와 에스펠린드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웰 체리티 앤 러브 프리베일 사랑과 자비가 살아있는 것에 백헨 호스트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어메이징 그레이스 마라나타 프레이즈 밴드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이 머문다고 선포하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133편.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시편 133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남궁송욱의 주 사랑 안에 살면, 또 박종호의 사랑하는 주님 앞에였고요. 국가 인종을 넘어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모은다는 메시지를 담은 합창곡 Love Bring Us Together, 유니세프 유럽 어린이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찬양 이어집니다. 문정자의 사랑은 들으시고요. 러빔의 봄과 같은 사랑, 김두현 옥상달빛의 사랑이란 들려드려요.

5월의 나무를 자세히 보신 적이 있나요? 가지마다 잎이 무성하고요. 라일락 조팝나무는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지가 특별히 무언가를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나무에 붙어 있었을 뿐인데 어느새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포도나무라고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가지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일 겁니다.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 살다 보면 그 나무에서 조금 멀어진 느낌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는 주님 나무에 든든히 붙어 있는지 점검하면 되니까요. 오늘 함께 나눈 찬양이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 곁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는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주일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5: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0: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나는 패션 리더 정지민. 요새 대세는 굵은 머리띠, 화려한 패턴, 접어 올린 청바지. 요 정도 해줘야 복고풍 입는 여자라고.
1: 잘한다. 네.
2: 오늘 설교 말씀도 참 맛있겠는데. 나 미식가 오민호. 빠라바밤. 고급스러운 것만 즐기는 건 아니야. 때로는 달고나도 먹으면서 7080도 부를 줄 아는 이런 노래도 부르는 난 레트로 마녀라규.
3: 네. 오프닝을 시작해 주셨는데 네. 요즘에 옛것을 즐기는 복고 열풍이 부는 레트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성경은 노노노노 새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올포원의 주제가 옛사람과 새 사람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4: 성경은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옛사람에 머물면 안 되겠죠.
5: 근데요, 거듭남 한 번, 예, 그것으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확 바뀌는 게 진짜 맞나요, 목사님? 거듭났는데도, 예, 실망스러울 때,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너무 많더라고요, 예.
6: 그게 한번 거듭나서 완전히 새사람 되는 게 가능하면 제가 이 모양 이 꼴이겠습니까?
5: 감사합니다, 목사님.
7: 예, 그 사람은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냐 하면, 과거에 가장 좋았던 시절, 그래서 사춘기나 20대에 연애하던 시절, 그런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데 그게 이제 죄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건 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추억은 아름다워라 이런 말이 있고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나 추억이 다 아름다운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늘 이제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5: 네. 아멘.
8: 네. 이제 구습을 버려라 이 말씀에 답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 중에 가장 큰 거는 기복주의. 무조건 복 받는다, 잘 된다, 성공한다, 병 낫는다. 이게 이제 가장 잘못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오해고, 두 번째는 이제 변화에 대한 건데,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확 변하는 일은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제 구습이라는 말이 뭐냐면 습관이잖아요.
5: 네네.
8: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된 행동을 오랫동안 해서 내 몸에 체득된 제2의 천성이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새로운 습관이 나한테 들어오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니까 금방 되는 건 아니다.
5: 네.
8: 네.
5: 정말 신선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설교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원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죠.
8: 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성경책 옆에 들고 교회 가는 사람. 요즘은 이제 교회 못 가지만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또는 정해진 헌금을 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일정한 봉사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내면에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선언이거든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여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헬라어가 카이네크티시스라는 단어인데 전혀 새로운, 전대미문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착한 사람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죠. 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착해? 이런 얘기하죠. 이 단어는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어로 번역한 그 성경은 New Being이라고만, New Being. 이건 뭐냐면 New Creation,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나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심겨지고 이거를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본문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은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 요 말씀이 이제 해석을 잘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라는 말은 세상적 관점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그 전에 예수를 모를 때는 예수를 세상적 관점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예요. 로마인의 관점으로 보면 정치혁명가예요. 이건 세상적 관점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관점으로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예수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아마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적었을 겁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파당을 지었죠. 또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죠. 교회 안에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죠. 바울이 볼 때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니네 이제 새 사람이야. 완전히 달라진 거야. 그런데 왜 그거를 모르고 아직도 옛성품에 머물러 있어. 너무 속상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다고 만약에 여러분 끄덕거리신다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요? 어떤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났나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더 나은 바리새인이 된 게 아닙니다. 더 도덕적인 바리새인이 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거거든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증거하던 자가 됐죠.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던 자가 생명과 축복의 길로 가는 자가 된 거거든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거거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야. 이 자의식을 먼저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겁니다. 새로운 습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할 거예요.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이 우리 안에 체득될 수 있도록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 그거는 우리 몫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너는 새 것이 되었다.

0: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 새로운 깨달음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변화된 삶이 가장 강력한 전도지인 것처럼 변화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2: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내가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장로님을 봐도 저분이 정말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정말 어떤 사람이 옛사람이고 새사람인지 왜 헷갈리는가?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사도 바울이 나눈 사람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하면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2장 마지막에 가면 신령한 사람.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해가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그 신령한 사람은 완전히 영적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그런데 3장에 가면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가 이것이다 하는 사람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라고 나와요. 이건 육에 속한 사람하고 달라요. 이게 뭐냐면 원어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키코스 그럽니다. 이건 자연인, 고기 덩어리,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것이 원어에 보면 사르키코스라고 그래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사르키코스는 어떤 사람이냐, 중생했으나 거듭났으나 아직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 아직 신령하지 못하여 자연인과 같은 본성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일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성화의 길에 이르지 못하고 그저 거듭나 예수 믿고 천국 시민권을 받았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아직도 도급판이다 그런 말이에요. 개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볼 때 헷갈리고 나를 그런 사람들이 볼 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0: 아멘.
2: 자, 많은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고 고행을 하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힘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새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값없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가지가 독립을 선언하고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말라서 죽게 되어 있는 거지요. 새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고 도통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세월이 가면서 진액을 먹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삶 속에서 때때로 나타납니다. 그럴수록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은

0: 온통 싸움터지요. 18절에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자가는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고 인간과 인간이 화목하게 한 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셨는데 무슨 직분이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새 사람의 길은 무엇이냐? 어디에 가든지 싸움이 그치고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을, 교회를, 세상을 화평한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아멘.
0: 마지막으로 복음의 편지가 되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자, 왜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에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셨을까? 그것은 이거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을 사명을 다할 때까지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화목해야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배달부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오래 참고 덕을 세우며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복음 편지를 배달할 때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문제는 점점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정은 천국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화목해야 하는 복음의 말씀을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 성경에는 예수 믿는 신자들을 묘사할 때 죄에 대해서 죽었다, 또 옛사람이 죽었다, 또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존재로 예수 믿는 신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권면이 아니에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하고 이루신 일이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 쪽에서 가지게 되는 신앙적인 갈등과 오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고 이루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감각하거나 느끼지를 못해요. 새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걸. 특별히 새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옛 사람의 모습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신자 안에 어떤 실존적인 갈등이 있는가 하면 나는 가짜일까? 진짜일까? 이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 하면 보통 한 두 가지 정도로 성도들 가운데 이 메시지를 왜곡해서 어떤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완전주의로 가는 거예요. 완전주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강력한 권면으로 받아들여서 옛사람을 막 죽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특히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많이 이렇게 맺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회개기도 했던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분들 있어요. 자기가 옛사람이 완전 죽었다라고 느낄 때까지 이런 형태로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로 문제입니다. 또 한 경우는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했는데 나를 보니까 옛사람이 안 죽고

0: 사람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좌절 또 한 번 두 번 할 때는 내가 다시 마음 먹고 새 사람 돼야지 하는데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변화 안 되고 계속해서 똑같으니까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싶어서 막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깔대로 그냥 살자 싶어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거룩한 복된 자리로 가려고 하는 몸부림은 없는 채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전해진 자기의 그냥 속성 그대로 기질 그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 이런 두 가지 형태로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 그러면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법정적으로 신분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하고 이루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면 우리 가운데 넘어지는 일이 또 있고 반복하는 죄가 또 있고 완전히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일을 자꾸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각할 때 뭡니까? 나는 옛날처럼 죄의 세력이 나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때 그냥 거기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 죄에 대하여 저항하고 몸부림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깊이 깊이 매일 묵상하고 매일 자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옛사람의 속성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십자가의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존재다. 그러므로 나는 얼마든지 오늘 이 하루를 죄에 대하여 싸울 수 있고 분투할 수 있고 새롭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자각하고 그 자각할 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분투가 시작되어질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빚어내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아멘.
3: 우리는 새 사람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다. 이렇게 속이 다 시원해지는 설교를 들으니까 정말 좋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방송을 보시는 주님 믿는 모든 분들이 새 사람이신 겁니다. 이제 부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4: 네. 네. 제가 한번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혼날지도 모르겠는데. 네. 네. 나는 지금 옛사람이다. 아니면 새 사람이다. 자, 어느 쪽이신지 한번. 옛사람이다.
3: 새 사람이다.
4: 새 사람이다.
2: 새 사람이다.
4: 새 사람이다. 네, 아멘. 네. 이런 질문 한번 또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좀 갑작스러운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네. 바울이 나는 세 종류의 사람. 아까 우리 선생님 설교하신 내용 중에서 저도 좀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자, 이 셋 중에는 또 어떠신지요?
3: 육신에 육신. 속한 자.
2: 신령한 자로 가고 싶은 육신에 속한 자.
4: 저도 역시 좀 그런 마음인데요. 목사님께 이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거듭났는데도 왜 우리는 좀 이렇게 갈팡질팡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까요? 스스로 자가 진단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5: 갈팡질팡 하는 게 정상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고 거듭났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거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원래 자기 살던 대로 가는 거예요. 옛사람 그냥 쭉 살아가는 거죠. 거듭났으니까 자꾸 우리가

0: 이 안에 있는 갈등들이 일어나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이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존재한다. 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뭐라 그랬죠? 그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여기서 이제 성령과 육체는 어떤 세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세력. 그것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서로 싸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싸워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게 정상이다. 그게 내가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갈팡질팡하는 거다. 갈팡질팡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면 당신은 새 사람이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아주 적당한 비유를 해주셨는데 양다리를 걸쳐 있기 때문에 갈팡질팡하죠. 노천명 시인의 시기가 생각나는데, 우리 두 발을 땅에 힘차게 딛고 그러나 우리의 눈은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걷자, 그런 시기가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우린 현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이상향,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곳은 하늘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진 않아야죠. 북극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항해자가 길을 잃지 않는 것처럼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한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지향점은 저 하늘나라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 천국신앙이 점점 더 옅어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꼭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축구공이 있으면, 축구공이 선수가 이렇게 빵 차면 축구공이 굴러가잖아요. 네. 축구공이 굴러갈 때 축구공은 맨 위에 지점이 있고 맨 아래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위치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맨 위에 있는 것이 중간으로 왔다가 아래로 가고, 아래가 중간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축구공이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저는 신자들의 삶의 사이클이 이렇다고 봐요. 어떤 날은 성령 충만한 날이 있습니다. 막 그냥 곧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막 바로 내 곁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되어지고 그렇게 느껴지는 날이죠. 근데 어느 날은 축 그런 날이 지나고 그저 그런 날이 와요. 근데 또 그저 그런 날이 지나다 보면 또 어떤 날이 옵니까? 이게 뭐 영적으로 완전 디프레션 돼가지고 하나님이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그런데 또 우리 삶이 그런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또 살다 보면
3: 또 올라와요.
2: 올라오고 회복됩니다. 저는 이게 한 30번 정도 부르면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자의 실존이에요. 이게 신자 이런 동시원적 구조를 띠면서 우리도 모르게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갈팡질팡 지금 하죠. 지금 중간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갈팡질팡 정도가 아니라 갈팡질팡이 돼가지고 바닥을 찍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저 그런 날, 실패하고 깜깜한 날도 하나님 손에서 빚어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닮는 재료로 삼으신다는 거, 그거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서른 번 중에 몇 번 글로스가 갑자기 생각을 막 계산을 하고 싶어지네요.
2: 17번.
3: 뭔가 씁쓸해지면서도 또 한편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어서 좀 본성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면 좀 슬프잖아요.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죄인의 삶을 확인할 때 굉장히 슬퍼지는데, 오늘 자가진단 해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었는데 헌 옷을 입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되니까 말이죠.
5: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구습을 버리고 새 옷을 입고
6: 절대 벗지 않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5: 네, 첫 번째 질문 우리 김관성 목사님께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옛사

0: 성령은 신비한 분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또 다른 인격체세요. 그분은 분명한 의지가 있어요. 예스, 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분이 예스 하는 경우도 있고 노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인지하고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새로운 사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성경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네 의지로는 안 돼. 네 노력으로는 안 돼. 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거죠. 어디에 순종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이 계속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네.
1: 아, 그럼 이번에는 이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를 알아요. 저희가 또 들어서 이제 배워서 알겠는데, 주의 길을 따라서 그래서 큐티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끔 벗어나고 싶은 그 유혹, 이 유혹이 왜 생기는 건지 우리 정성진 목사님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새 사람이 된 우리가 화목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곳은 어디일지 또 찝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우리 본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 한다면 우린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린 악한 본성을 가지고 다 그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이다. 그러면 이제 누구하고 우리가 화목해야 되느냐? 그거는 가까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부딪히면서 갈등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가깝기 때문에 상처를 줘요. 가까워지면 예의 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상처, 부부로부터 상처, 그 다음에 형제들로부터 상처, 만났던 선생님으로부터 상처. 그래, 이 상처를 극복했느냐 하지 못했느냐가 인격자를 가늠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그분도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거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전쟁학이나 외교학에서 원교 근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먼 데는 공격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니에요. 원교, 먼 곳하고는 교제하고, 당나라하고 신라는 교제하고, 근공, 가까운 데는 공격하는 거예요. 백제와 고구려는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지찜 리벤, 그렇게 독일어로 말하는데, 삶의 자리에서 화목을 실천해야 된다. 부부가 화목해야 되고, 백년 왼수 되잖아. 부부의 다른 이름 백년 왼수. 그런데 그 상처를 우리가 끊고 화목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까운 자리에서 해야 된다.
3: 아멘.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새 사람이 됐다고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됐다는 선언을 하고 자각하면서 정말 늘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새롭게 분투하면서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가다듬게 되네요.
4: 저의 자리에서 앉은 자리마다 10번씩 생각나는 잡초를 저도 좀 뽑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님들도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싸우실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목사님들이 버리신 옛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고요. 또 오늘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새 사람으로서의 분투기. 예, 분투기가 정말 듣고 싶습니다.
5: 저의 예수 믿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질, 그리고 또 모나고 삐뚤어진 어떤 성격, 그런 것들이 예수 믿은 세월이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 근데 저희 집사람 하고 애들이

0: 아빠, 옛날에 비해서 진짜 많이 멋있어졌어. 그래요.
1: 최고다. 예.
0: 그리고 또 우리 부사역자들도 그래요. 목사님 처음 만났던 6년 전하고 지금 목사님 엄청 그때하고도 또 엄청 많이 달라졌어요. 제하고 제일 가깝게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제가 인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 아, 부러워요,
0: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별로 솔직히 그렇게 잘못 느끼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체적인 어떤 항목들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전반적인 그런 죄들이 여전히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강도가 확실히 옅어지고 작아져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도 안 믿으시고 또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어떤 양육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이제 목회 현장에 들어왔던 그 젊은 날 펄펄 끓었던 저의 마음 속에는 어떤 원망과 불평들이 좀 많았던가 하니까 왜 목사님이 아버지인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목사 안수도 너무 쉽게 받고 또 목회지도 너무 안정되고 좋은 곳으로 쉽게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 그때 그 시절 저의 시각으로서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거친 언어로 엄청나게 욕하고 비판을 많이 했더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했던 거칠었던 저의 모습들이 어쨌든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 지점에 와서 그분들을 향한 저의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은 그런 환경에서 불러서 그 모양으로 그 자리에 세우셔서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지고 동의가 되어져요. 그래서 저에게는 목사님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를 이렇게 빚어내는 데 있어서 그러면 가장 큰 역할을 한게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특별한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 아니었어요. 그냥 인간으로서 걸어가는 보편적인 삶의 경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빚어가시고 일하셨어요. 애를 낳아보고 결혼을 해보고 그래서 여자한테 시달려보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자식들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 그 지극히 보편적인 인간의 삶의 경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자리로 저를 이끄시고 계시구나. 그렇게 느끼고 깨닫고 이 자리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2: 아주 막 은혜가 되네요. 저는 혈기도 9단이었어요. 어느 정도 혈기가 있었느냐 하면 중학교 3학년 때 태권도 도장에서 심사 보다가 혼자 3분 공격을 해서 상대방이 구석에 처박혀서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으로 그 도장에서 파문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태권도는 접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무술을 했어요. 그래서 무술을 했는데, 뭐 그거는 막 중국 무술과 한국 무술을 섞어 놓은 거기 때문에 주먹이 들어오면 태권도식으로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딱 치고 들어 팍 찢어내고 살수라고. 예, 네, 그뭐 그랬더니 이게
3: 상상이 안 되네요.
2: 굉장히 제가 과격했어요. 아, 그래서 하여간,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한달 만에 자퇴원서 99장 모아서 대모주동하고 제가 아주 유명한 투사였어요. 그랬는데 하여간 나보다 강한 목사님을 만나서 혈기도 9단 어른을 만나서 사람이 됐어요. 근데 담임할 때 강대상에다가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잠언 25장 15절 이렇게 딱 붙여놓고 혈기가 딱 일어날 때그 말씀 보는 거예요. 회의할 때 저기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분이 있으면 저분은 헌금하고 저러는데 헌금 받아먹고 사는 나는 참을 의무가 있지. 참았어요.

0: 그래서 난 혈기도 구단을 다 반납하고 단증이 사라진 줄 알았어요. 어. 아. 그랬는데 한 몇 달 전에 식당에 세 명이 네 명까지 갈 수 있을 텐데 세 명이 식당을 갔는데 어떤 분이 다섯 분이 왔어. 그래서 주인이 두 분, 세 분 앉아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저 방에는 단체가 들어가던데 막 그 단체가 들어갔지만 하여간 네 명씩 앉아 있잖아요. 근데 문을 열고 사진을 찍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그냥 나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세 분 따서 먹고 가면 되는데 혈기가 올라왔어. 이야,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쪼잔하게 저런 걸 확 막 이런 거야 내가. 그 나하고 싸움이 붙었어. 이제 내가 노인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려서 끝나고 그냥 그 사람 갔는데 아 아직도 내가 혈기도 단증 반납한 줄 알았더니 아직도 있구나. 아직도 있구나. 내가 지금 사람을 때리고 그럴 정도로 뭐 이게 아니거든. 골다공증 벌써 20년 차였다. 네, 내가 치면 부러지죠. 근데 그 안에 있는 혈기는 아직 남아있다. 사도 바울도 되고 나서는 계속 자기 고백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노라. 그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그 뭐 박사학위로 말하면 지금 3개쯤 가진 분이야. 근데 그분이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완전히 예수로 인하여 전부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그런 분도 점점 세월이 갈수록 자기 고백이요 죄인의 계수까지 가는 거예요. 점점 자기 고백이 깊어지는 거죠. 그렇게 변화는 끝날까지. 그래서 어린이 찬송 중에 오 그 나라 가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천국의 황금길을 우리가 걸을 그날까지 날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죠.
1: 너무 은혜로워서 눈물이 막 나네요. 감사합니다.
2: 사실 목회자의 길에 접어들고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제가 또 목회지로 옮겼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목회를 이렇게 끝까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나 하고 보니까 매일매일 그 새벽 기도가 저에게 지속적인 갈등에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정말 강력한 인도하심이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요즘 오늘도 이제 우리 교회는 하루에 기도회가 네 번이 있어요. 벌써 세 번을 인도하고 라이브로 하는데 세 번을 인도하고 여기 온 건데 그 인도하고 앉아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 안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적인 본능들이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스크린이 일단 되고 이게 잡히니까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게 생기더라고요. 생텍쥐베리의 이제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갈증을 해소하는 신기한 알약을 파는 장사꾼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파니까 어린 왕자가 그걸 왜 팔아요? 그랬더니 이 약을 먹으면은 갈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물을 안 먹어도 된다. 그럼 뭐가 좋은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일주일에 물 길러 가는 그 53분을 줄이고 마음대로 다른 데 쓸 수 있지 않냐. 그때 이제 이 어린 왕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53분이 주어진다면 나는 천천히 물을 기르러 갈 텐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떤 갈증을 우리는 너무 단박에 쉽게 해결하려고 해. 알약 하나 먹으면 갈증이 사라지는 이런 방법을 우리는 막 추구하고 살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라지는 갈증은 아니다. 53분을 들여서 물을 길어와서 그 물을 먹어야지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우리가 경건으로 나아가는 길이 단박에 무슨 뭐 신비한 방법이 있거나 어떤 그 이런 뭐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점차적으로 매번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따라 살고 성령 따라 살 때 성령님은 운전대로 돌아오신다.
1: 할렐루야.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정말 솔직한 고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몸부림치는 일인가를 느끼게 되는데요. 한 스텝 또 한 스텝 성화되어가는 그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 그 세 사람 장주

0: 또세 사람 강성훈, 세 사람 오민호 이렇게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정성진 목사님께서 올포원에서 이렇게 모처럼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는데요. 목사님께 두 번의 올포원 어떤 시간이었나요?
1: 제가 방송에서 보았던 것보다 와서 여기서 들으니까 굉장히 더 은혜가 되네요. 은혜 많이 받고.
0: 네, 저희도 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나눠주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2: 목사님이랑 같이 하니까 영광입니다. 아주 너무 좋습니다.
0: 자, 특별히 거듭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끝인사는 거듭난 새 사람들답게 당당하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3: 다신 돌아가지 않으리 새 사람 된 은혜로
4: 하나 되는 시간 올포.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정작 문제는 우리가 더 많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접한 그 사실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른다는 데 있다. 이런 것들이 진정 의미하는 바가 뭐란 말인가? 이 사실들은 정치적 삶의 핵심적 질문들과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이 뉴스들은 우리가 뭘 이해하도록 돕는 걸까? 알랭드 보통의 책 뉴스의 시대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빗속에 서 있는 기차처럼 슬픈 게 이 세상에 또 있을까? 네, 이런 물음들로만 채워진 시집이 있습니다. 파블로 네루다가 쓴 질문의 책인데요. 우리를 멈추게 하고 또 새로운 길로 이끌기도 하는 것 바로 질문이죠. 그래서일까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이미 들은 대답도 이해가 될 때까지 왜? 왜? 이렇게 묻죠. 그 많던 질문들 어른이 된 우리는 왜 하지 않는 걸까요? 아직 모든 답을 얻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다시금 질문하고 그 답을 천천히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조금 더 자라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어린이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사실 어른이 된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묻어두고 그냥 지나치고 이러는 게 아닐까. 그 질문들을 하나씩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그 질문들로 또 내가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해봅니다. 첫 곡을 아이들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홍성 어린이 노래 선교단이 부른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이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8시까지 함께합니다. 멋쟁이님의 신청곡 이어서 들을까요? 실로암 피아워십입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김명식이 불렀고요. 이 곡은 신통방통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1349번님 새로 이사간 곳 적응 잘 되고 있는지요? 집도 그렇지만 주변에 대한 제일 중요한 게 맛집 알아보는 거. 어디가 좀 더 싼지 물건을 살 때 그리고 이웃들도 좋은 분 만나야 되는데 네. 따뜻한 이웃들과 함께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는 그런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감사 위에 감사 신청하신 곡 민호기, 지선, 고정민이 함께 부릅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나무현이 불렀고요. 찬송가 이어집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별사랑님의 신청곡 한국기동남성합창단이 부릅니다.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들아 1000번째 앨범에서 한지은이 불렀고요.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한국 기독남성 합창단이 불렀습니다. 선세소리님 몸은 좀 어떠세요? 컨디션 많이 안 좋으셨었는데 회복이 되고 있는지요? 찬양곡 한 곡 한 곡마다 잔잔히 평안으로 치유받는 느낌입니다 하셨어요. 이 찬양이 마음의 평안을 주고 또 몸의 회복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산새소리님과 함께 듣고 싶은 곡 걸어놨거든요. 우미셜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열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김대환 이브투메리 함께 했고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위럽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당향로 가족 중에 어린이들, 어린이 청취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지금도 함께 하길 바라면서 두 곡 들려드립니다. 너는 꽃이야 히스플랜 앨범에서 찬홍우리 부르고요. 나는 특별해요 노아 앨범에서 들을까요?

0: 너는 꽃이야 히스플랜 앨범에서 찬호울이 불렀고요. 나는 특별해요 노아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1부 끝곡 김수지의 목소리로 아름다운 세상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한 줄을 여는 기도로 열겠습니다.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으라 칭하시고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름답고 경이롭다는 것을 깨닫고 놀란다. 가까운 것이 먼 것을 설명한다. 한 방울의 물은 작은 바다다. 한 명의 사람은 자연 전체와 연결돼 있다. 그러므로 평범한 것들의 가치를 인식하면 지금껏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랄프 왈도 에머슨의 스스로 행복한 사람 중 일부입니다.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온 땅을 더욱 생기 있게 하시는 하나님,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의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주님의 그 광대하심을 무엇으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전에 엎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겨봅니다. 천국 백성과 사뭇 멀어진 저희들이었습니다. 저희의 마음은 온갖 사욕으로 가득 차 있어 순진하고 깨끗한 어린아이 마음같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눈은 남의 눈치를 살피기에 익숙해 있었고 말과 행동도 거칠고 자유분방했습니다. 저희들의 못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보시기에 흉측스러운 모습을 뒤로하고 어린아이들 같이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사오니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잘 보일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잘 지킴으로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모범을 잘 보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도 잘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모범도 잘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나중에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께 무릎 꿇을 줄 아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의 모범도 잘 보일 수 있게 하셔서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익힐 수 있게 하옵소서. 좋지 못한 환경은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력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꽃과 같은 아름다운 아이들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아이들, 주님의 축복을 듬뿍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 놀 때 하고 학교에서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런 데서. 나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어린이 주일에 드린 한 주를 여는 기도, 노진형의 가난한 심령으로 드리는 대표 기도문 가운데서 함께 드렸고요. 이어진 곡은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창문과 한 에스터가 부른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게벳의 노래 조찬미의 목소리로 들었어요.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다다미님께서 이 곡을 신청하셨네요. 함께 세워가네. 이정환, 박사도, 박은지, 박안나가 함께하는 곡입니다.

감사를 선택하기 희주일 앨범에서 안혜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감사에너지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찬양이 제 삶의 버팀목입니다. 아멘. 찬양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네, 우리의 버팀목이죠. 감사해라는 곡을 함께 듣고 싶어서 걸어놨고요. 시와 그림 앨범에서 들을까요? 이어지는 곡은 워킹이 부릅니다. 기대.

워킹 앨범에서 기대 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이잖아요, 저희 방송이.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이제 하루 종일 지내고 저녁에 뭔가 잘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하루 종일 아이들과 씨름하고 싸웠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육아에 지친 분들이 가끔 당양에 와서 그 하소연을 하세요. 그럴 때 이 곡을 들려드리면 너무나도 큰 공감대를 만들었던 평소에 안 들어온 분들도 이 곡 정말 내 얘기예요 라고 하셨던 그 곡을 준비했습니다. 내일은 잘해줄게 우은이 부르고요. 김요한 자녀 그리고 소리엘의 야곱의 축복까지 이어갈까요?

소리엘 야곱의 축복 들으셨고요. 당향로가 글로벌 방송인 건 아시죠? 저기 호주 시드니에서 분데비치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라일락 짙은 향기님. 호주 사람들이 이거 무슨 방송이야? 좋아해서 한국 기독교 방송이야 라고 홍보해 주셨대요. 굿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방송을 전파해 주셨네요. 8751번님과 함께 이곡 같이 들을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미니에와 최지연이 부릅니다.

0: 예수님을 닮은 아이, 예달마 사랑이야기 앨범에서 들었고요. 오늘 끝곡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어린이 찬양으로 들려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깨끗한 마음 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기 원합니다. 저는 내일 6시에 다시 올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종은이었어요. 고맙습니다.
1: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5: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6: 당신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 인내하라. 잠긴 방처럼, 외국어로 써진 책처럼 의문 자체를 사랑하려 하라. 답을 구하지 말라. 당신이 답대로 살 수 없겠기에 답은 올 수도 없다. 지금은 의문을 품고 살라.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답 속에 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중 일부입니다.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제 막 뿌리를 내린 어린 나무들이 지금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함께 태양빛을 받고 함께 비를 마시며 함께 자라게 하소서. 우리가 서로의 너른 품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은 5월 3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할 첫 곡은 어린이들과 또 함께 주 안에서 자라가는 어른들의 곡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예수께로 가면. 먼저 한빛 어린이 합창단의 곡 들으시고요. 윤혜춘과 부림 합창단의 곡 이어집니다. 이어서 내 선한 목자 선명회 합창단의 찬양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손에서 사랑이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천사들의 합창이고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러브 조이 피스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엘티방님께서 신청해 주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휴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만세반석 열리니 유창원의 음성으로 듣고요. 수아진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심장병 어린이 돕기 공연을 오랫동안 펼쳤던 가수죠. 수아진의 진실로 선함과 인자심이 함께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하연이에게 먼저 듣고요. 유선식, 최인혁, 최강원이 피처링으로 함께한 감사 찬송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주 예수 넓은 사랑, 안성진의 찬양이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어린이 주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으로 훈제계란 프로젝트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김명식과 장서아가 피처링으로 함께한 아름답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0: 셰프 에드워드 레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399장 찬송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노래하는 아이들 노아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트리니티 싱어즈의 곡이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수원님께서 신청하신 샤론의 꽃 예수 89장 찬송 보내드립니다. 한빛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듣고요. 이어서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마드리갈 합창단의 찬양 예수 앞에 나오면 곽신형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오늘 교회 가시면 우리 어린이들 만났을 때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들 많이 전해주시겠죠? 정혜원의 넌 아름다운 꽃 먼저 보내드리고요. 범키의 하나님의 열심 이어서 함께 할게요.

어떤 씨앗은 이른 봄의 햇살을 먼저 붙잡고 또 다른 씨앗은 몇 해를 더 묵히다가 세상으로 나온다. 이 차이들이 겹쳐 숲의 풍경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세운다. 상수리나무의 첫 뿌리처럼 세상은 언제나 작은 결심으로 다시 쓰인다. 그 결단은 화려한 함성도 누군가의 시선도 없이 조용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한 발로 시작된다.

남효창의 우리는 모두 씨앗이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마다의 속도로 자라나는 작은 생명들, 그 생명이 함께 숲을 이룹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옹기장이와 키즈 옹기장이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예람 워십의 싹 트네 함께 할게요.

어린이 찬양들 보내드리는 김에 한 곡 더 보내드렸어요. 최명자의 내 하나님은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참 순수하게 느껴집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CBS 소년소녀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0: 내가 매일 기쁘게 신델라의 찬양으로 들었고요. 성령이 오셨네 CBS 소년소녀 합창단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5월 3일 어린이 주일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끝곡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월드비전 한국 어린이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순수했던 어린이의 그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어린이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일상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아주 많은 것, 그런 것을 가리켜 우리는 흔하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많아서 있는지조차 몰랐던 것,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던 것, 평소엔 귀한 줄 모르다가 그 흔한 것이 자취를 감출 때 우리는 뒤늦게 그 소중함을 깨닫곤 하죠. 동화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오늘날 멸종위기 동물처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을 때 더 귀하게 여기며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주일 순서 시작합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올해 첫 주일 5월 3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라이프 로드싱어즈의 은혜 아니면으로 시작했어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십 프로그램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열려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어요. CBS 레인보우 앱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고요.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만 전달되는 비밀글 보낼 수 있습니다. 신청곡과 사연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오늘 캠프 퀴즈 있는 날이죠. 참여하는 분 중에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주세요.

조찬미와 오벳이 함께 부른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나무에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들으면서 이어갑니다. 매주 주말에 서울 집에 왔다가 근무지로 가는 길에 CCM 듣는데 처음 인사드립니다. 5210번님 처음 참여해봅니다. 좋은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2939번님 5661번님께서 내가 꿈꾸는 그곳은입니다. 신청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가정 되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네. 그럼요.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곳. 너무 좋은데요. 오늘 또 오랜만에 처음 인사드린다는 사연이 많으니까 제가 또 기대감이 불끈불끈 생기네요. 네. 오늘 처음 문자 사연 하시는 분들 기다리겠습니다. 배송이의 노래예요. 내가 꿈꾸는 그곳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나라도 이어졌습니다.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놀이기구입니다. 긴 널판지 양쪽에 앉아서 균형을 잡으러 노는 건데요. 요즘은 가운데 큰 용수철이 있는 것도 있어서 혼자서 탈 수도 있지만 두 명이 마주보면서 타야 재미있죠.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린이 놀이터에서 볼 수 있는 긴 널판지 양쪽에 앉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샵 1212로 정답과 신청곡,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세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입니다. 여러분 참여 기다리면서 안성진 주리의 목소리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 들으며 함께 아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이 아직 안정적인 직장이 없어요. 걱정입니다. 사명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학업과 직장과 또그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자녀들이 이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란다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만저 소망이 없을 때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의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찬송가 밴드의 노래 먼저 들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동방연주의 사명 함께 들었고요. 1부 끝곡 준비했습니다. 1부 끝곡은 최인혁입니다. 아버지 준비했어요. 이곡 들으면서 2부로 갈 텐데요. 가는 사이에 레인보우 선곡표에 하트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트가 잠시 후에 주간 인기곡 차트로 돌아옵니다.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2: 매일 명랑한 마음과 위대한 목적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날의 주인이다. 나는 평범한 것을 마음에 품는다. 일상의 평범한 것, 하찮은 것을 탐구하고 그 발 아래에 앉는다. 나에게 오늘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달라. 그러면 과거와 미래의 세계는 그대가 가져도 좋다. 랄프 왈도 에머슨의 스스로 행복한 사람 중 일부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이 부문을 열었습니다. 한 시간 더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주일 밤 건너가겠습니다. 계신 그곳에서 라디오, 레인보우 앱, 유튜브로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은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샵 1212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이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남겨주시고요.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만.

주간 인기곡 조이풀 채널 하트를 많이 받은 곡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세 곡 소개해드렸어요. 어노인팅 예배 캠프의 주안에서 기뻐해, 그리고 괜찮아 괜찮아 짐니의 노래였고, 그 사이에 은혜 손경민의 곡이었는데 평소에 듣던 것과 좀 달랐죠? 네, 최근에 손경민 그리고 그 가정에서 발표한 행복한 가정이라는 앨범에서 있는 그 가족들이 함께 부른 목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하트가 모이면 CBS 뮤직 차트가 되어 일주일마다 집계가 되는데, 가요, 팝, 그리고 CCM 세 개 분야를 매주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레인보우 선곡표에 하트를 눌러주시면 주실수록 이 차트가 더 풍성해지고 건강해지니까요. CBS 레인보우 앱으로 선곡표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하트 누르기 잊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사연 함께 나눕니다. 9086번님, 주님여 이 산을 꼭 잡고 가소서 신청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온 게 주님의 은혜인가요? 큰 고민은 없지만 남편과 성격이 너무 안 맞을 때 이게 주님의 뜻인지 헷갈려서 한때는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거든요. 딸도 지 아빠를 닮아서 좀 많이 냉정한 성격이랍니다. 이래저래 저는 마음이 외롭고 힘듭니다 하셨어요. 가정 내에서 소통의 방법들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죠. 사람들은 안 맞으면 그냥 포기하라고 하죠. 네. 요즘 그런 프로그램도 많고요. 근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까지 온 게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면 성격이 안 맞고 또 대화가 좀 잘 안 풀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우리 주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들을 좀 극복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화가 안 통할 때 대화를 하려고 억지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을 느끼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나의 평안과 화평이 아니라 상대방의 평화와 화평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것. 그것이 가정 내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힘내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CCN 캠프 오셔서 마음을 털어놓으시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러면 또 레인보우 게시판에서 비슷한 경험을 먼저 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세요. 지혜로운 말씀, 또 위로의 기도 함께 나눠주실 거예요. 저는 신청곡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395번님, 정답 땡땡. 구직 중인데 구직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네, 기도하시고 구직활동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네, 하시면 주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실 거예요. 8022번님, 5월 8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잘 끝나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라고 보내주는 이 노래 아마 마커스의 감사함으로일 텐데요. 그죠? 제가 자리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는 크룩스의 노래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함께 듣습니다.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놀이기구입니다. 긴 널판지 양쪽에 앉아서 균형을 잡으면서 노는 건데요. 요즘에는 가운데에 큰 용수철이 있는 것도 있어서 혼자서도 탈 수도 있지만 두 명이 마주 보면서 발을 구르면서 해야 재미있죠.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샵 1212로 1정답, 2신청곡, 3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민속 놀이 중에도 이게 있지요. 근데 그거와는 다릅니다. 네, 이거는 놀이기구로 쓰는 거. 네, 두 글자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얼렁얼렁 참여해 주시고 정답 두 글자인데요. 딸랑 두 글자 보내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기다리겠습니다. 마커스의 노래 듣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물가의 여인처럼 향기로운 나무의 노래 들었어요. 그 앞에 마커스의 감사함으로는 좀 대조적인 음악 스타일이죠. 네. 뭐 밴드 사운드에 여러 명의 예배 인도자들이 참여해서 싱어들이 채우는 노래도 좋고 또 이렇게 작은 간소한 연주에 또 차분한 목소리로 화음을 맞춰 부르는 노래도 좋고 네. 어느 곡이든 CCN 캠프에서 나오면 좋은 곡이죠. 주영광의 노래 들려드립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인데요. 이 곡은 유은성 씨가 불러서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 주영광 씨가 원곡자입니다. 더 먼저 발표했어요. 자, 그리고 박지현의 결국엔 주님이셨네 같이 들을까요?

박성호의 CCM 캠프 주일 순서 마지막 곡 보내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나의 주인 되소서, 유은성과 박유한이 함께 부르고요. 오늘 캠프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 되죠. 양쪽에 앉아서, 긴 널판지 양쪽에 앉아서 균형을 잡으며 노는 것, 시소입니다. 시소. 정답 보내신 분 저희가 잘 정리해서 월요일에 커피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내일 또 만나시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사실 높은 곳은 다 위태롭다. 보기만 해도 까마득히 솟아있는 대형교회의 십자가도, 어둠의 군주 사우론의 성을 닮은 주상복합 아파트 꼭대기도, 나도 좀 살려달라고 하루에도 몇 명씩이나 오르려 한다는 한강대교의 아치도 모두 위태롭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만의 호화로운 삶을 위해 높은 곳으로 가고, 어떤 이들은 가난한 삶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아니면 더 이상 추락하지 않기 위해 높은 곳으로 간다. 나는 다시 신이 있다면 지구의 가장 중심부에서 더 낮은 곳을 향해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중력에 의해 삶을 보장받고, 중력은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이 지상의 여행 에세이, 스파시바 시베리아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조수아의 음성으로 어린아이처럼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소유한 자에게 천국이 열린다는 오늘의 말씀. 내 마음의 나이는 몇 살인지 궁금하네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에덴 패밀리 밴드, 어린아이와 천국, 그리고 좋은 씨앗, 우린 아이들처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를 생각하며 아이들을 축복하는 찬양들 이 시간에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또 저희가 이삭줍기로 꾸며드리는 시간입니다. 냥이님께서 편안하고 은혜로운 시간 매일 감사히 잘 듣고 있다고 하셨죠. 솔로몬님, 아이들 같은 마음으로 소풍 가고 싶으시다고 빨리 병 낫기를 기도하며 전신갑주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오늘 이 곡 준비하고 있어요. 3803님, 새벽 예배 시작하고 난 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찬양이 있어서 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침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새벽 기도라는 김명식의 찬양 오늘 함께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리사랑님도 요즘 새벽 예배 다니기 시작했어요. 쉬었었는데 다시 시작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칭찬 칭찬 해드리겠습니다. 신혜숙님께서는 김상진의 옆에 있을게 써주셨어요. 함께 하시고요. 길을 만드시는 주 강수호 배우님, 꽃길을 만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자, 길을 만드시는 주 찬양도 전해드릴게요. 마커스 워십입니다.

여호와 이레님, 오늘도 보혈의 평강이, 기적의 간증이 체험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이유기님도 축복송 들으며 지난날의 제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이런 기도 제목 보내오셨어요. 은하수 구스롱님, 오늘 집에 6살 손주가 아빠랑 놀러 온다고 해서 대청소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도 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또 자녀를 키우면서 기도 제목 남겨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 첫 손주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단비님도 찬양 신청곡도 써주셨는데 오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조찬미의 음성과 그리고 자녀 들어야겠죠. 김효한의 찬양입니다.

네가 행복하길 바래. 네가 잘 되길 바래. 정말 이 찬양을 듣고 있으며 우리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여서 더 가슴 뭉클해지는 것 같고요. 조찬미 씨의 음성으로 듣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도 너무 귀한 부모의 기도 제목,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하셨고요. 제 1부 끝곡으로는 99마리 양 잔치공동체 찬양 전해드립니다.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0: 울세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1: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역시 5월에는 가족 찬양이 좋은 것 같아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준하와 나, 앞서 조준모 숲속에서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아이 목소리 너무 사랑스럽죠? 함께 보셨고요. 자, 주일에는 묵상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함께 나누는 묵상의 글 시간입니다. 하용조 목사와 함께하는 365일 감사의 저녁 가운데 자녀를 축복하는 믿음 함께 나눌게요. 자녀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요셉을,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했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믿음의 유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평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나쁘면 자녀를 축복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양보하고 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것이요, 부모는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집을 사고 직업을 갖고 결혼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조금만 물러서서 이해하면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부모 입장에서만 보고 훈육하기 때문에 자녀와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본래 서로 수준이 맞지 않습니다. 경험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볼 때 불만족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각이나 경험이 짧은 자녀가 부모에게 맞춘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부모가 자녀 입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와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고 화평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최인혁, 자녀를 위한 기도, 자녀를 향한 기도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는 하연이에게 들어보셨고요. 조정훈, 이에스더, 황수아, 플루트 연주까지 함께한 찬양하는 가정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로맨틱과 질투님께서 이삭 줍기로 남궁송옥의 아브라함 듣고 싶어 하셨는데 오늘 전해드릴게요. 평생 감사님께서 신청곡 다시 남겨볼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써주셨는데 부흥 앨범에서 전해드리고요. 꿈쟁희선님께서 희소읍의 예수의 길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오늘 준비했습니다.

남궁송옥의 아브라함, 그리고 부흥한국싱어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희소배 예수의 길 전해드렸어요. 라니정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 열심히 하셨나 봐요. 화이팅입니다. 또 교역자분들 특송하셨는데 아주 아주 은혜가 되었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늘은 캔 리버 데이 곡으로 준비했어요. 아발론의 찬양이고요. 그리고 신혜숙님 신청하신 At the Cross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게이더 보컬 밴드의 찬양 남겨주셨는데 준비하고 있고요. 마커스 워십의 찬양 장군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를 써주셨는데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이고 하니까요. 아이들 목소리가 살짝 들어간 곡이죠.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 함께 보시면 어떨까요?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 마커스 워십이었고요. 앞서 해외 찬송가로 게이더 보컬 밴드의 더 크로스, 아발론의 캔 리버데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피아노 연주곡 준비했어요. 제프 넬슨 피아노 연주곡 종종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평안한 주일 오후 시간 되시고요. 지금까지 축복송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자기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나 완전히 믿을 수는 있어야 한다. 부지런히 준비하라. 창의적으로 생각하라. 지적으로 깊이 생각하라. 숙제를 하라. 절대 과로하지 말라. 여유를 가져라.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하라. 그리고 일이 풀리게 놔두어라. 로먼 빈센트 힐의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 중 일부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입니다. 이 찬송은 원래 1965년 대한기독교장로회 제50회 총회가 열렸을 때 총회 기념가로 만들어졌는데 당시 한국신학대학교의 학

직장으로 있던 김재준 목사가 가사를 썼습니다. 이때의 곡은 당시 연세대 교수인 나운영 장로의 작품으로 불렸지요. 이 곡은 청년 찬송가에 수록되었다가 1967년 개편 찬송가가 편찬되면서 이동훈 교수의 곡으로 바뀌어 수록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편 찬송가 편찬 시 그 편찬위원이었던 이동훈 교수에게 위촉하여 작곡되었는데요. 이동훈 선생님은 바이올리니스트이면서 훌륭한 합창 지휘자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인 장궁 김재준 목사는 함경북도 경흥 태생이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학자이십니다. 김재준 목사는 중동고등학교와 일본 청산학원 신학부를 나온 후 미국으로 유학을 해서 프린스턴 신학교와 피츠버그의 웨스틴 신학교에서 구약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일제 강점기였던 1932년에 귀국하여 평양 숭인상업학교에서 3년 동안 교사로 조선어와 성경 그리고 한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만주 용정으로 가서 은진중학교에서 교목으로도 일했지요. 그리고 1940년 서울로 돌아온 김재준 목사님은 경북 영일 출신의 광산가 김대현 장로의 도움으로 조선신학원을 설립했고 해방되던 해까지 이를 운영했습니다. 이 신학원은 미군정 때 한국신학교로 이름을 바꾸었고 6.25 전쟁 때 부산 피난지에서 정식 대학이 됐습니다. 그리고 4.19 혁명 후 김재준 목사는 윤인구, 함태영 목사의 뒤를 이어 한국신학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김재준 목사는 한국신학대학교의 설립을 선교사의 주도권과 보수주의 신학 사상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한국교회의 자주적인 성장을 촉구하는 사건으로 평가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기수로 불리고 삼선 개헌 반대 운동을 비롯하여 독재 정권을 상대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기도 하여 행동하는 신앙인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김재준 목사께서 찬송시를 쓰신 찬송가 582장 어둔 밤 마음에 잠겨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

0: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큰 뒷부리 도요새는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의정 정책팀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큰 뒷부리 도요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1: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저는 편안하게 앉아서 밥도 먹어가며 돌아왔지만 큰 뒷부리 도요는 한숨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늘을 계속 날아서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날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0: 이 도요새가 겨우 쉬었다 가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 바로 새만금. 그러나 새만금은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1: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작은 배고픈 도요새들이 포크레인의 소음과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허겁지겁 먹느라고 바로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새들인데 매립이 돼서 내년 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도 이 새들이 여기에 올 텐데 같이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었었는데
0: 생명의 위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소서. 어린 생명은 씩씩하게 자라며 어른에게는 지혜와 성숙을 허락하소서. 우리 모두 창조주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5월 4일 월요일 오늘 함께 할 첫 찬양 전능하고 놀라우신 대학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유창원의 음성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입니다.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스데반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며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찬송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하고요. 생명, 진리, 은혜 되신 김요한의 찬양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한국 솔로이스트 코럴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크고 놀라운 평화가 스태핑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황혜련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크루스웨이 선교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비둘기 같이 온유한 브라운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3: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 상록수님께서 청하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한경미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만유의 주제 3.1교회 POP 권충안의 보컬로 2부의 첫 곡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도노마리아의 찬양으로 다 찬양하여라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4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시편 102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102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오늘은 덧없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시편의 시인은 절박한 탄식으로 노래합니다. 몸도 마음도 메말라가고 시간은 손에 잡히지 않게 흐르며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지 고백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한다며 데이터를 모으고 정보를 분석하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더 깊은 불안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봅니다. 인간의 삶은 풀처럼 시들고 그림자처럼 하루가 기울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장래 세대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삶을 통해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서울의 망우역사문화공원에도 그런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와 문화인들의 묘가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잊히기도 하겠지만 그들의 생애는 자유와 평화 공동체의 기초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일지 모릅니다. 내가 바치는 기도, 드리는 시간, 감내하는 고통이 하나님 손에 놓일 때 그것은 누군가의 내일을 위한 거룩한 씨앗이 됩니다. 주님, 덧없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억 속에 남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CL 여성 중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심재환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아이노삽 창단의 곡으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함께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고운 꽃은 시들지 말고 아리따운 풀은 길이 봄을 누리며 해와 달 빛을 잃어도 오히려 즐기시고 노을 지는 은빛 창문으로 구만리 밖 희미한 세계 내려다 보시고 몸은 높은 하늘 바람과 이슬 속에 논이시라.

험한 설헌에 광한전 백옥루에 들보를 올리며 중에서 한 부분 김경미 홍인숙의 난설헌 나는 쓴다 중에서 발췌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구만리 밖을 바라보는 심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높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 봄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콰데스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477장의 찬송 하나님이 창조하신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0: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0702번께서 청해 주셨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줄라이의 찬양 함께합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로스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015B와 어린이 성가대가 함께한 주님이 우리 맘에 들어오시면 보내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임영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극성은 사실 그렇게 밝은 별은 아닙니다. 밝기로 따지면 밤하늘에서 한 50번째쯤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수천 년 동안 뱃사람들의 길잡이가 됐던 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돌아도 늘 같은 자리에 머무는 듯 보입니다.

이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것, 그건 북극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일 필요한 기준이겠죠. 하루를 살다 보면 방향을 잃고 서성일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북극성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갑니다. 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카티프로 시

0: 30%.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Good Music Station. CBS FM.

처음 인사합니다. 러닝하는 남편 따라 나와서 들어요. 남편은 뛰고 저는 걸으면서 귀한 찬양 너무 좋습니다. 요요맘님. 네, 걷기 좋아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5월 4일 월요일 아침 Bringing in the ships 새벽부터 우리 Jesus Savior pilot me 나는 갈 길 모르니 장성 2일차 여행 중 김권사님, 정권사님 부부와 방장 자연휴양림 숲속에서 산책하면서 아름다운 찬송 듣고 있습니다. 양말 스케치님, 예, 다른 청취자분들은 어디에서 방송 듣고 계시나요? 일상의 월요일처럼 지내고 계시는지 아니면 오늘도 휴가 내서 휴일로 쉬시면서 내일까지 쭉 연휴 이렇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에서 기다립니다. CBS

레인보 앱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음악 FM과 표준 FM, 조이 포유까지 세 개의 게시판 열어놨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알고 계시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유료 서비스. Standing on the promise,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문경 단사는 두릅 수확이 끝나가고 달의 순 수확이 시작됩니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방송을 크게 틀고 아침을 시작합니다. 6529님,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흥겨운 리듬으로 편곡된 새로운 느낌의 올드 러기드 크라스 갈보리 산 위에였습니다. 상록수님께

중에서 시금치, 당근, 계란, 단무지, 분홍 소시지, 날씨도 좋고 어릴 적 생각에 김밥을 샀습니다. 김밥의 맛은 꽁다리죠. 어릴 적 엄마 곁에 소년이 되었습니다. 아, 남자분이시군요. 요새는 트렌디한 느낌의 김밥도 많이 나오던데 역시 전통적 느낌의 김밥이 제일 맛있죠. 왜 우리 어릴 때 엄마가 김밥 사시면 가운데 예쁜 부분은 우리 주시고 엄마는 꽁다리 부분만 드셔서 엄마는 왜 끝부분만 드시나 했더니 꽁다리가 제일 맛있다고 하셨거든요. 가운데 예쁜 부분을 우리 주시려고 괜히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엄마 말씀이 맞아요. 진짜 꽁다리 부분이 제일 맛있어요. 재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푸른 동사님과 오공주맘님 신청하신 곡 Nearer My God,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프랑스 파리의 한 은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직원 채용을 하던 날 한 여성이 찾아와 간절히 일자리를 구합니다. 은행장은 빈자리가 없다며 그를 돌려보냈는데요. 아쉬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여성의 눈에 바닥에 떨어진 작은 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핀을 주었죠. 그러곤 옷자락으로 정성껏 닦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나가려 했는데 이 모습을 지켜본 은행장은 다급히 여성을 불러세웠습니다. 핀 하나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우리 은행 일을 맡겨도 좋겠어요.

여성은 그날부터 은행원이 됐습니다. 핀 한 개는 아무 값어치도 없는 물건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태도엔 그 사람의 전부가 담기기도 합니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곧 삶의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성품이기 때문이죠.

말과 아낄 돈을 구별하고 해야 할 말과 삼켜야 할 말을 분별하며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허비하지 않는 것. 이 작은 충성이 쌓여 한 사람의 성품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장 김민철 목사님의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삶.

5월 4일 월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소피아님을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어머니께서 상을 받으셨군요. 92세이신 저희 어머니께서 장한 어머니상을 받으십니다. 이남 3녀를 잘 키워냈다고 군에서 주는 상인데요. 지금은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은 맑은 정신으로 시상식에 참석하려 단장하고 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네, 우리 어머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한 어머니상 그리고 자녀 되시는 소피아님도 축하드려요. Precious name, 슬픈 마음 있는 사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서울사

0: 시럽.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급성 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조카와 간호하고 있는 내 동생에게 힘을 주세요. 너무나도 삶이 힘든 내 동생, 뭐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서 빨리 항암치료 잘 받고 건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전혜경 즐겁게 살자님. 선희님은 뇌수막종 수술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상일교회 여러분들과 가족들의 기도 덕분에 수술을 잘 받았고 평안히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싶어요. 예, 참 좋은 시간, 참 좋은 계절, 5월.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주변에 편찮으신 분들, 몸과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길, 또 힘과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조시 그로반, You Raise Me Up, 날 세우시네. 이 노래가 또 많은 분들께 힘이 되겠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끝곡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5: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7: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Children of Jerusalem, 예루살렘 아이들, Savior like a shepherd,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정민아의 Amazing Grace 2부입니다. 월요일 아침,

간혹 바쁠 때는 참여를 못하긴 하지만 늘 감사한 시간 함께 한답니다. 검서장님, 아유 감사합니다. Have thine own way, Lord.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Joyful, joyful, 기뻐하며 경배하세. 거제땡님, 매일 출근 준비송으로 듣다가 오늘은 장거리 운전 중 듣는데 왠지 새롭네요. 어릴 적부터 보던 애기였는데 지금은 아이 둘 엄마가 된 성도님 픽업해야 해서 새벽같이 서울에서 거제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졸음이 쏟아져서 기지개도 한 변 켜고 휴게소에 들렀어요. 남은 시간도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어휴, 서울에서 거제까지 운전하시는 거는 긴, 힘드실 텐데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He hides my soul. 오, 놀라운 구세주. Wonderful peace.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신명기 1장 30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란 약속을 잊었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문제와 장애물에 압도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할 때가 많지요.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내가 가진 것을 믿는 데에서가 아니라 의지할 대상, 곧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완벽한 준비를 갖추려 애쓰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나의 준비가 최선이 아님을 겸손히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길을 완벽하게 예비하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있게 될 겁니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119번째 묵상 눈에 보이는 문제에 압도되지 마라.

휴대전화 뒷자리 7583번으로 참여하셨어요. 병원 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CBS 레인보우를 들으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타미 워커 찬양 한 곡 듣고 싶군요 하셔서 Praise Him, Praise Him,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를 타미 워커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네, 언제 퇴원하실 수 있는지요. 건강 잘 회복하시고 어서 일상 복귀하시길 응원합니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월요일 아침 후리지아 아이디 쓰시는 조경숙 님이십니다. 오랜만에 참여합니다. 매일 산책로 걸으면서 우리 아들 소식도 전하곤 했는데요. 와, 임용시험을 드디어 합격했답니다. 학교 배정받아서 지금은 너무 멀리 떨어져 울진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사일 잘 감당하길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붙잡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다섯 번 만에 합격했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예, 몇 번 만에 합격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나요? 합격의 끝에 다다랐음이 중요하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우리 아드님 그리고 옆에서 기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들을까요?

월요일 아침 조세핀님 신청곡 끝곡인데요. 캐시 트로콜리의 His Strength is Perfect. 오늘 하루도 빛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내려 합니다. 행복한 오늘 보내십시오. 내일 어린이날 아침 우린 다시 만나죠.

이 곡을 들으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차오릅니다.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내 주는 살아계시고. 앞에 흐른 찬송은 The Love of God. 그 신 하나님의 사랑.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연휴의 연장이기도 하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한 오늘 월요일 아침,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계실까요? 가정의 달인 5월은 뭐 기념일도 많고 그만큼 지출도 이제 좀 많이 예상이 되는 날이죠. 그 중에서 이번 주가 이제 피크입니다. 어린이날, 또 금요일은 어버이날 줄줄이 이어지는데 어떠신가요? 특별한 이벤트라도 준비하고 계실까요?

고물가 시대에 또 뭐 주머니 사정 빤하다 보니 어디 가야 하나? 아, 선물은 뭐가 좋을까? 이런 고민들이 이제 많으실 텐데 우리가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좋은 선물을 건네며 식사 교제를 하는 그 모든 순간에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또 축복의 마음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 작지만 큰 행복을 나누고 또 누리는 그런 5월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자 월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자리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매님이시고요, 저희보다 사역을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선배님이신데 그래서 저희는 누나라고 부릅니다. 네, 나이 차이가 많은 걸로 보통 생각하시는데 저희랑 정확히 두 살 차이가 납니다. 이분을 소개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소개할 때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정미 자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2026년 5월 4일 오늘 월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송정미 소리엘 함께 부른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라는 곡이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다들 좋은 아침. 아, 오늘 굉장히 그 쾌청한 화창한 월요일 아침이 열렸는데 어제 주일은 비도 오고 봄비도 좀 부슬부슬 내리고 약간 쌀쌀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와 정말 환상적인 아침 날씨입니다. 살랑 바람도 불어오고 공기도 좀 깨끗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온 그 봄비 여파인지 그 나무들도 더 좀 싱그럽달까? 예, 초록초록합니다. 되게 보기 좋아 보이고 가정의 달 5월이 이제 시작이 됐죠. 뭐 계획 세워놓으신 거 있나요? 저는 어제 이제 어버이날 돌아오는 금요일인데 돌아오는 주말 주일이 좀 바쁘시다고 해서 어제 저녁에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을 같이 부모님이랑 이렇게 좀 했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도 지금 도로가 한산하던데 어떻게 오늘 쉬고 계세요?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출근하거나 일하고 계신지 이것도 갑자기 궁금해지네. 그래서 아 저희 레인보우의 투표창 열었습니다. 징검다리 월요일 오늘 어떻게 연차 내서 쉬십니까? 아니면 빨간 날도 아닌데 일합니다. 어느 쪽이신지 저는 일단 일합니다로 투표. 네. 오늘 우리 샬씨 가족 이 월요일 쉬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일상 일하면서 보내시는지 궁금하네요. 범사의 감사님께서는 손자 손녀 학교 안 가서 아침 일찍 가려고 준비합니다. 아들 며느리 출근해서 어딜 데려갈까 고민 중이에요. 퇴근 하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자라고 남기셨는데 그쵸 오늘 학교도 아마 대부분 쉬지 않을까. 저희 쏭남매도 오늘 학교 안 가가지고 지금 집에서 샬롬 CCM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그냥 뭐 공원에 가셔도 좋을 것 같고 공원 근처에 또 뭐 편의점 같은 거 있으니까 거기서 또 목마르면 뭐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 탁 이렇게 마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푸르른 날님 좋은 아침 오랜만에 출첵 남겼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반갑습니다. 분홍토끼님 휴일이 아니지만 휴일인 것 같은 아침 그죠. 오늘 도로 상황도 좀 이렇게 한적하고 한산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비 오다 갠 하늘도 좋고 일은 하지만 여유 있는 아침 느낌도 좋네요. 네, 샷이 듣습니다. 신청곡도 주셨고 닉네임 내사랑님 오늘 학교 쉬는 날 연휴가 5일 동안의 방학이 돼버렸네요. 간만에 들어와서 듣습니다. 아침 시간에는 너무 바빠서 시간을 안 봐도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시간 체크하느라 다른 채널을 들으셨다고요? 왜요? 샬롬 CCM 들으면서도 시간 체크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중간 8시 9분 16초 지나고 시각 고지도 제가 가끔씩 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오전 10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오늘 신청곡 좀 많이 나누죠 뭐 예, 듣고 계신 분들의 신청곡들 좀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선곡표 비워놓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사는 얘기들 소소한 삶의 또 일상들 예, 신청곡들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문자 참여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실 때는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보내주셔요. 한부영의 소소한 것들

첫 번째 월요일 한 걸음 또 한 걸음 들었고요. JL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한부영의 소소한 것들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문희님,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저 일합니다 라고 밝혀주셨고, 아 지금 투표창도 보니까 연차 내에서 쉬시는 분 24.6%, 빨간 날도 아닌데 일합니다 75.4%. 야, 거의 압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은하님은 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어요. 몸은 연휴인데 저도 출근이라고. 은하님도 지금 출근 준비하실 것 같고, 이평안세상님께서는 부산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열심히 핸들 돌리고 있습니다 이라고 아, 사연 주셨고, 시내버스 기사님 오늘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도 조금 평소보다 줄지 않을까 싶은데 안전운행 하시고. 예. 또 이렇게 화창한 봄날에는 그 일이지만 그래도 조금 어떤 마음이 한결 가볍지 않나, 이렇게 좋은 풍경 보면서 하면은. 이 편한 세상님도 반갑습니다. 온유 희망맘님, 좋은 아침. 아동센터에서 근무합니다. 어린이날 잔치가 있어서 새벽 일찍 출근해서 아이들 위한 여러 음식들 행사 준비하면서 라디오 지금 크게 틀어놓고 아주 신나게들 일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안 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찬양은 뭐 듣기 좋다며 괜찮아. 에, 거부감 느끼지 않아 감사. 아, 고맙습니다. 또 열린 마음에 우리 동료분들 복 받으실 거예요. 에. 아, 내일 어린이날 잔치. 예. 이런 거 그 많이 하죠. 아동센터, 주민센터 이런 데서. 아. 음식들은 뭐 그런 거 많이, 슬러시, 더우니까 약간 슬러시 같은 것도 많이 준비하고, 뭐 어린이날이니까 솜사탕 빠질 수 없고, 그죠? 또 경품 뭐 추첨 이런 것도 이제 하고요. 자전거도 몇 대 탁 또 진열하면서 기대감을 좀 높이죠. 저도 그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날 무슨 행사 이런 데 많이 가봤는데 되게 행사가 준비를 많이 하세요. 그 무슨 레크레이션 강사,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무슨 뭐 피에로, 그리고 뭐 마술사 이런 분도 많고, 경품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딱 그 음악 틀어주면서 춤추고 싶은 어린이 나오세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막 이렇게 좀 쭈뼛쭈뼛 수줍어 하면서 뺐잖아요. 안 나가고. 근데 요즘은 다 나갑니다. 진짜 다 나가가지고 춤을 춰요 아이들이. 예. 굉장히 신기했던, 저로서는 문화 충격이었던,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잘 준비하셔서 아이들이 많이 웃는 행사 성황리에 마치시길 바랍니다. 뿐지님, 연차 쓰고 싶었는데 월 초에 마감할 업무가 많아서 저희 팀은 저만 출근했습니다. 유유. 그래도 뭐 제 방에서 크게 라디오 틀어놓고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네요 라고 남기셨는데, 이렇게 사무실에 나 혼자 근무할 때 약간 묘한 짜릿함 있지 않나요? 아무에게도 터치받지 않고 이 넓은 공간을 나 혼자 다 쓰고 있을 때, 부장님도 안 계시고, 어떤 해방감과 어떤 되게 좀 묘한 짜릿함이 있어요. 예. 좀 뭐랄까, 덜 피곤하고, 확실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얼른 마치고 퇴근하셔요, 뿐지님. 예. 김미연님은 휴일 대학생 아들 데려다주며 캠퍼스 한 바퀴 돌려고 딸과 함께 가는데 앞자리에 서로 앉겠다고 싸우는 우리 6살 차이 현실 남매 유유. 그래도 이때가 좋은 거겠죠. 도착해서는 잘 지내보장 이라고 남기셨는데,

앞자리가 또 좀 약간 시야도 탁 튀어 있고 좋긴 하죠. 아, 스마일81님. 저희 가족 지금 아들 군입대로 논산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 함께하길 기도한다고 전해주셔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고맙습니다. 일단 또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이렇게 머리 짧게 자르고 잠깐 나의 일상을 뒤로 한 채, 아, 논산 훈련소로 가고 있는 우리 아드님 감사합니다. 네. 5월 4일에 이제 입소하는 거니까 겨울쯤에 이제 제대하시 전역하시겠네요. 그날은 옵니다. 예, 1년 6개월 금방 가요. 예, 화이팅! 안전하게 성장해서 잘 돌아오시길 바랄게요. 행복한 수선화님께서, 저희는 내일 어린이날이지만 8개월 된 아기 데리고 양가 부모님께 식사 대접하러 갑니다. 양가의 첫 아이라서 아기 머리에 왕 카네이션 보니 씌우고 인간 화한 리본 채고 짠. 아, 아이가 선물이지. 짠! 하려고요. 부모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기 입장에선 어린이날인데 어버이날 행사 뛰는 것 같아서 약간 미안? 에, 기억 못합니다. 신청곡 저희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가사가 좋은 곳에 살아도 뭐 이런 곡인데 당신만은 못해요. 이 곡이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0276번으로 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섬김 활동하고 저녁에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속초는 아침 약간 흐린데요. 저 멀리 울산 바위도 보이고요. 오랜만에 남편과 맛집 투어 바다 구경하려고 합니다. 신청곡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예. 우리 두 분 청하신 곡 쭉 이어서 나누죠. 먼저 박종호 당신만은 못해요. 푸뉴마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사랑이야기 하늘 위에 집 초가 3간도 난 만족하네 들었고요. 푸뉴마의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0276번님 신청곡 그리고 앞서 박종호 당신만은 못해요. 이 곡은 우리 행복한 수선화님께 전한 곡이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고요. 제비꽃님 오늘 쉽니다. 맨발 산행하고 있는 와 어제 비가 와서 촉촉한 땅을 밟으니까 기분이가 아주 상쾌합니다. 오늘 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모두 화이팅입니다. 라고 야 부지런하게 오늘 쉬는 날인데 아침에 일찍 산행을 하시는데 그것도 신발 벗고 맨발로 야 약간 미끄럽지 않을까요? 비가 좀 내려서 땅이 좀 질척질척하면 예, 안전하게 잘 또 하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합한자님 샬롬 지난 금요일에 친정 가고 다음날 시댁 찾아뵙고 잘 보냈습니다. 다행히 어린이날 개념이 아직 없어서 시부모님께서 용돈 주셨지만 바로 인마이

포켓 제 주머니로 샥 예, 왔어요라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조금만 지나면 다 알아요. 예. 엄마 할머니가 주신 용돈 어디 있어? 물어봐요 이렇게. 예. 엄마가 보관하고 있... 아니 나 줘 이렇게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올리브님은 출근 준비 중이에요. 주말에 고향 다녀와서 많이 피곤합니다. 그냥 연차 낼 걸. 살짝 후회도 되지만 시골 텃밭에 각종 먹거리 모종하고 예쁜 꽃나무도 심었어요. 엄마가 흐뭇하게 바라보셔서 너무 뿌듯했다는. 몸은 피곤한데 잘했다 싶습니다. 라고. 아, 뭐 이러면 이제 기분 좋은 뻐근한 피곤함이죠. 어머님이 흐뭇해하시면 또 이제 고향 다녀온 거 보람 느껴지고 잘하셨습니다. 진파랑님 오늘 출근하는 버스 널널하네요. 앉아가는 여유를 누리며 출근합니다. 3572번으로 좋은 아침 맑은 아침 하늘이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4형제 키우는데요. 둘째부터 새 쌍둥이에요. 어머나. 그러니까 첫째만 뭐 누나 오빠 네. 그리고 새쌍 내리 새쌍 야 그렇구나. 남편은 오늘 출근하고 가정교육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다행히 어린이집이 휴원이 아니란 걸 확인했습니다. 연휴 끝에 잠깐의 여유가 생겨서 한숨 돌렸어요. 3학년인 첫째 핸드폰 고장나서 서비스센터 가야 했는데 마침 다른 지역이라 간 김에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하루 일정 계획 세우면서 살짝 설레네요. 첫째랑 싸우지 않고 마지막까지 즐거운 하루 잘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 아이 이름이 김은우인데요. 은우. 은우. 은우야 좋은 하루 보내렴 이라고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곡은 우리가 주

하고 해요 라고 위로부곡 청해 주셨는데 은우야 오늘 엄마랑 사이좋게 웃으면서 잘 보내렴 위로부의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함께 듣죠.

김명식의 난 예수가 좋다오였고요. 앞서 위러브의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3572번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첫째 아이 그리고 동생들이 셋쌍둥이라고 그랬는데 셋쌍둥이도 형제 남자고 첫째 아이도 남 4형제네. 굉장합니다. 자, 1부 마지막 곡은 유승아 김대현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듣고 2부에서 뵐게요.

0: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스미스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앞으로 남아있는 나날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생각을 바꾸는 건 그저 마음만 고쳐먹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놀랍게도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심지어 결과까지 달라진다. 개인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생각인 것이다. 바둑기사 국수 조훈현의 조훈현 고수의 생각법 가운데 읽어드렸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나의 성공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하루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성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루가 된다면 그것이 참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박수치며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성공의 모습을 갖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용감하게 가게 하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흔들리지 말게 하소서. 보여주기 위해 불행한 레이스에 동참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성공의 삶을 위해 나만의 레이스에 성실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